0: 아둘랄라 헤드
1: 헤.
0: 아두헤 아따헤 아따후 아따뚜따 하이하 따뚜따 하파파파 따뚜따 하이하 따뚜따 하파파파 따뚜따 헤. 앞두부도 부다삼 앞두부도 부다삼.